0: 빵짱 예리죠.
1: 깨끗을 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죠.
1: 무덤 필요한 임포르텐 료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한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소이,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ng interes. Nga, Choy, nga!
4: Hashtag Pinoy Classic. Hashtag Nagbabalik.